0: 하지 바가나 와루 우리 둥고
1: 와자와
0: 위치 가서 만지라 그러고 있지 떨고 미슬라 떼기라 오가 아우 마인 피트이 오키
1: 와자
0: 저 우스토 요마 아우 슬미 جواب 기 버드
1: 위 젠가기나
0: 아우 리들레 타오 가르 디 저르바 니클마 다 시르디 차다 달레 비 아이 엠 도아 도아 디르 디르 만나나 빌쿨 아 사수 시르 지금 내가 샤밀 주 아즈 마레 오고레가 노